0: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1: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분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1: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0: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3: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4: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llaborated natural materials with biotechnologies to provide a healthier life. World Way has developed naturally derived silk amino acids and produced various products with the material. Based on the advanced silk extraction skills, the company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silk amino acid products. We explore World Way, which has delivered

0: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 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1: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1: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2: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이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 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3: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색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색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4: 월드웨이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

0: 앞으로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1: World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A lo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have been built to build a clean and fresh urban environment. AM Special Vehicle has mainly produced refuse collection vehicles, including garbage truck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rkers in the field. Also, the firm has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by developing its own one-stop production system. We introduce AM Special Vehicle, which has created added values for people's daily life. AM Special Vehicle is located in K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refuse collection vehicle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By developing more effective and reliable solutions,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Korea's special vehicles industry.
1: AM 특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Refuse collection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M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추어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0: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1: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0: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3: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저희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2: 엄청 크다.
1: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4: 와
1: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5: 네, 실제.
1: 실제예요?
5: 네, 하나, 둘, 셋,
6: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7: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8: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네.
1: 그러니까요. 듀오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죠.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0: 장생 네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장생포, 맞습니다. 아,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아,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 네. 아 네, 고래, 이제
0: 고래 여기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폭등 고래, 범고래, 대왕 고래, 향 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큰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가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네.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네. 우와. 이야.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매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1: 아, 이게 팬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를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네.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네. 변을 봐요. 그래서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네.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분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네. 양분이 네.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1: 네.
0: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1: 와, 이게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1: 해요.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향이라고 해요.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0: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 네. 아. 우와!
0: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0: 아.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0: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2: 아, 태화강까지. 아.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0: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네.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네.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로.
1: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약간...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돼.
1: 아,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네. 울산이 자랑하는 네.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오...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잖아요.
0: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그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3: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아니, 네. 반구대 암각화 정확히 뭐예요?
3: 아, 반구대 암각화는요. 네.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천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네. 그 반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아,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0: 네, 아, 문제요?
3: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3: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3: 네.
1: 고래.
3: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0: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3: 네, 바로 우리 민족.
0: 아,
3: 바로 네,
0: 진짜요?
3: 바로 우리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0: 울산이라고요?
3: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3: 그럼요.
1: 우리가 제일 먼저
3: 최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0: 유네스코.
3: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0: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와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3: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0: 귀신.
3: 이거 어떻게 아셨지?
1: 아유, 저희가 저 빵을 먹고 왔어요.
3: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이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3: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아, 이것도 암컷.
0: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3: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떡해. 막 이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는데. 저런 저 속속이 또 저럴 줄 알았어요.
3: 글쎄 말이에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요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3층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또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0: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3: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0: 고래 뼈.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3: 네, 실제예요.
1: 실제예요?
3: 네.
0: 얘는 뭐예요?
3: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0: 얘가, 아, 혹등고래.
3: 네, 혹등고래는 오지호 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예, 네, 혹등고래는
0: 아, 네,
3: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
0: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얘, 얘는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3: 무슨 고래?
0: 참고래.
3: 네, 참돌고래.
0: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3: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천만 원씩.
0: 맞아요.
3: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0: 복을 받아요.
3: 복을 쌓은 사람만이
0: 그렇더라고요. 고래가.
3: 맞아요.
0: 희한해.
3: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0: 아.
3: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실제 표현하는 거죠?
3: 네.
0: 와, 이걸 이렇게 복원을 했다고?
3: 네.
0: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3: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0: 어떤 느낌일까?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1: 와.
3: 요게 바로 턱.
0: 턱?
1: 아.
3: 턱이에요.
0: 아, 그게 크니까 얼굴이. 네. 상아 같지 않아? 상아.
3: 그렇죠.
0: 만져봐도 되는 거죠?
3: 네, 만져보세요.
0: 네.
3: 어휴,
0: 네.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3: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0: 아, 척추,
3: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마을이에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0: 예전 그 모습이
1: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아,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해사님이?
2: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맞아요.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1: 아, 그렇구나.
2: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1: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유전자 네, 그쵸.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2: 이제 앤드류스가 저희 네.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네.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1: 먹어요?
0: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1: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0: 그러니까 고래라고
1: 하니까
0: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1: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1: 1910년
0: 1912년 그때
1: 그때 네.
0: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1: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0: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1: 아, 그 나머지 필름으로 네. 사진 찍은 사진.
0: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1: 하셨어요. 그러면 앤드류스

0: 누구실까요?
1: 한복
2: 맞는 것 같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3: 로이 셰프먼 앤드루스.
0: 아 맞네. 네. 아,
3: 본인이네.
0: 아씨 맞네.
3: 야, 또 지금 자기...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인서 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0: 그러네.
3: 야 담배 때까지 딱 드시고.
0: 아 이거 기억을 드러내.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2: 정말 귀중한 사진.
0: 귀중한 사진이네. 냄새에 끓여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4: 네.
0: 고래빵 드시러?
4: 네.
3: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0: 저희 고래빵 뭐예요?
5: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0: 아 마들렌으로
3: 돼 있구나.
5: 부자하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식으로 돼 있네.
0: 네. 아,
5: 요 모양은 방구대 암각화 바위에 되게
0: 어, 딱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3: 반구대 암각화에 딱 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5: 네,
3: 거죠?
5: 고래 모양이.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0: 네.
5: 반구대 암각화.
3: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0: 고래?
3: 네.
0: 맛은 어떨까요 맛은?
5: 맛은 유자 향이 있구나. 유자.
0: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3: 그러니까 딱 요래가.
0: 고마.
3: 네.
0: 여기. 네.
5: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0: 어, 까막. 이거.
5: 예, 거기 미역이.
0: 아.
5: 울산이 또 거기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0: 와예.
5: 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프잖아요. 여기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떠도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을
0: 그래서?
5: 네, 그래서 미역을 먹는다.
3: 아, 그래 고려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려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5: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0: 유네스코 맞네.
3: 근데 진짜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0: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3: 울산 분이시죠?
0: 네.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3: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3: 네. 네. 네. 감사합니다.
5: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5: 잘 생겼어요.
0: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5: 단디해라!
0: 단디해라예요. 오케이, 단디해라예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

0: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쇼트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2: We will be paving new road.
3: 네, 지난 1년은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그 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2: 시위 영상과 Let me say greetings to you first.
0: 네, 기자 여러분들과의 시간,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2: I'm so happy to be here to meet all the press and the Korean people. Let me first deliver my speech. My beloved fellow Koreans,
0: 국가적 위기 속에서
2: Having set sail amid a national crisis, even without a moment to catch our breath, the government founded on popular sovereignty now marks its first anniversary. We have pressed forward each day in a desperate mission to restore and normalize the Republic of Korea, carrying with us the earnest hopes and aspirations of 52 million citizens. Over the past year, we have weathered three tremendous crises tha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our people and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ere the crises of democracy brought on by the insurrection and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the crises in trade and security triggered by upheaval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crises in people's livelihoods caused by war in the Middle East. Yet, even amid these relentless challenges, we have once again confirmed that no hardship is insurmountable when the great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stand together with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

0: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2: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3: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4: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5: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6: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7: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8: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8: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9: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9: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7: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0: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1: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0: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2: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1: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3: Thank you so much.
14: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5: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7: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1: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12: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16: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1: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17: 시골 후보식까지 오시더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18: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11: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0: 한국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9: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12: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11: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

0: 현장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2: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1: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3: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0: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4: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5: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6: 원로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7: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2: 지역카페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8: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Yi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9: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9: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0: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0: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9: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eigh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fif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1: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2: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3: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4: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2: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5: Thank you so much.
16: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7: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0: 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2: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1: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3: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4: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5: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6: 한국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수 있도록
7: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0: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

0: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1: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Disney craze, but interest quickly spread to other trending items like wax squishies, slimes, and keycap keychains. Before long, people were flocking back to this once quiet alley. A new trend has breathed new life into an old neighborhood.
1: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약 30에서 50%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보고만 가셔도 본전입니다. 이 시장을 찾는 우리 많은 고객님들께 조금 추천드리고 오시면 아마 친절히 전 상인들이 잘 대접해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0: Here, objects from the past meet today's trends, and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nationalities come together to create something new. Even today, Dongmyo is where Seoul goes treasure hunting. So if you ever visit Korea, be sure to stop by and experience it for yourself.
2: Ah, 양념이 약간 좀 특별해요. 나름 떡볶이하고 틀려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부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두니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몽환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Loc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rate in April.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surpassed 2 million with this locally developed Yuri rocket.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주풀러 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CR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심하세요.
3: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4: 깐부잖아.
1: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3: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아.
3: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거. 나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 하시네.
5: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3: 됐습니다.
6: 네, 됐습니다.
3: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1: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3: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1: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5: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3: 방해해야지.
7: 영초!
3: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1: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5: 벌리면...
1: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3: 돌 잡았냐, 돌 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3: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또 망신 당하게 생겼네.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3: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3: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3: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3: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1: 되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3: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게임이나 퍼포먼스 같은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 또는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 한예종 영상원 멀티미디어 영상과 전문사 과정을 수학했었습니다.
1: 상이 작가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특이했죠. 고물상에서 사물들을 찍었는데 사회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접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과 내의 다양성을 담는 데 되게 중요한 시선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이런 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어떻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갈지 이런 것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저는 게임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만든 근데 게임처럼 되게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통해서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티미디어 영상과가 VR이나 어떤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듣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VR 매체를 되게 쉽게 접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원래 게임이라는 매체를 좀 좋아하다 보니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스크린 베이스의 어떤 게임들은 저희를 대리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그 스크린에 있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그 세계 밖에 있는 건데 VR은 플레이어가 저희 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 자체가 특이하고 이상한 매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술 하나를 메인으로 보여주고 한다기보단 제가 만들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풀기에 제일 적절한 기술들을 작업을 할 때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VR로 보여줘야만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한테 있어서 과도기에 있는 기술인데 그래서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유격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항상 작업이라는 건 엄청 매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그 상태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거든요. 그런 거에 좀 끌림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
1: 상이 작가 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도 되게 특별하고 아레스 일렉트로니카 어워드 받을 때 레브 마노비치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워드가 되게 고개를 끄덕이게 했는데 기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나 이야기에 맞게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접근하려고 하는 개념에 맞게 그 기술을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고 자기를 어떤 장르로 VR이나 뭐 게임 아티스트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이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술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이나 그런 것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나름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0: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경험이 점점 돈을 내야 가는 가능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책을 같이 읽는 모임에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요새는 다 참가비를 내고 모임에 가야 되고 뭐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비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만들게 된 작업인데 그래서 언리얼리스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고 있는 배경이 유류세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경제적인 맥락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상상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언리얼리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 여행 상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안에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여지는 게 엄청 막 뚜렷한 이미지들은 아니에요. 되게 뭉개져 있고 또렷해졌다가도 다시 불분명해지는 그런 게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유럽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업 내에서 유럽이라는 공간을 여행하게 만드는 맥락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유럽을 생각하면 어떤 기호나 이미지를 쉽게 상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이라고 했을 때 뭐 바로 떠오르는 거 뭐 에펠탑 약간 이런 식으로 손쉽게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특히 한국 내에서 음희화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관람객들이 보게 되는 어떤 이미지 자체도 뚜렷할 필요가 없이 뭔지를 추측하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단서만 주고 다시 불분명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게 어떤 새로운 세계관들, 얼룸바벨부터 월딩, 그리고 지금 언리얼리스트 유럽까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을 많이 만들어 오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월딩에서 그런 시도를 약간 처음 하게 됐는데, VR 플레이 자체가 헤드셋을 벗으면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면서 끝나게 되는 휘발적이고 일회적인 체험처럼 여겨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VR을 벗은 이후에도 관객이 생산해낸 플레이 데이터가 전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그게 추적돼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공동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작업을 만들고 싶었고, 조를 위한 대화형지도는 플레이 데이터로 지도를 만든다, 이 컨셉 자체를 파고들어서 관람객이랑 작가가 1대1로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 지도를 같이 채운다는 그런 형식을 좀 더 행위적으로 풀어냈던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일을 넘겨받는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을 잡으라고 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관객들이 오면 누군가의 후임자가 돼서 그 거인을 똑같이 묻고, 그리고 엔딩의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후임자가 오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전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그게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묻어야 한다, 그런 식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거인을 묻어야 합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 오시 하시는 관람객들분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 월룸바벨에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문구였는데 그걸 좀 더 시적으로 써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래서 뛰어내리면 땅이 꺼져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무서워하시거나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계셨고, 제자리에서 진짜 점프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플레이어들 자체가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항상 저는 어쨌든 관객의 어떤 경험 자체를 좀 디자인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이제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저랑 관객분 둘이서만 하게 되는 형식을 했는데, 전시 기간 동안 한 30번 정도 했나? 육체적으로 피로하기는 했는데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랑 엄청 라포를 형성하게 돼서 관객이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쉽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작가가 상황을 제시해주면 그중에서 어떤 관람객이 선택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작가로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만들어 온 VR 작업들은 플레이어의 신체를 계속해서 경유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룸바벨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정서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 유발되는데, 그 스크린 너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시야를 제공하는 게 VR 매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월룸바벨은 VR이었어야 했고, 또 월딩 같은 경우에는 VR을 플레이하는 그 사람의 어떤 신체성을 계속해서 감각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VR 안에서 거인을 묻는 어떤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VR 헤드셋을 쓰고 직접 자기 몸을 움직여서 땅을 묻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게 VR 매체의 특징적인 재미있는 지점이어서 그 작업도 VR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제가 작업을 다 조립하고 전시를 끝마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언리얼리스트 유럽이 VR 3부작에 묶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다른 그룹에 묶이게 되는, 뭔가 제가 앞으로 더 작업을 만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작업을 기획했을 때는 엄청 VR 자체에 대한 얘기로 더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라던가 다른 키워드가 강해진 작업이 돼서 한편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관심은 VR로 대표되는 가상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VR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 가상공간에서도 그 행위를 한 걸로 되잖아요. 손을 실제로 뻗어야 가상공간에 놓여있는 컵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현실에는 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VR 내에서는 관람객이 하는 행동이 불일치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상의 행위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하게 된다는 게 VR에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불일치들이 VR 자체가 불완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게 항상 어떤 작업적인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약 계기 같은 거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업 하나를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있었던 게 단초가 붙으면서 다음 작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얼룸바벨 같은 경우에도 전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월딩으로 이어진 거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전에 했었던 작업들이 다음 작업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그 작업하는 성훈이라는 작가랑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골개가 짜이면 작업의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 거는 항상 약간 다 다르기도 한데 게임이기도 하고 만화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접근하는 작품의 성격들이 되게 다 다르고 그때마다 감탄한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되게 열려있고 감각하고 깨어있다고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술적 환경이 됐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기술적인 조건 안에서 상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VR 이렇게 딱 묶여져 있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관점을 가지고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되게 전화를 많이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슬쩍 그냥 안부전화 같이 연락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나누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건강하게 잘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힘이 막 제 개인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되게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이 힘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제반 상황들이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갖추게 되는 그게 더 생기는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song Hypec,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packing technologies. Also, we look into Worldway, which has produced functional food with the cutting-edge silk extraction skills. And we explore AM Special Vehicle, a provider of effective and safe special vehicl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lexible wrapping paper is one of the essential items when packing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snacks and instant noodles. It can protect the food and deliver the unique values of different brands.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Changsong Hypec has suggested cutting-edge packing solutions to the market. We look into Changsong Hypec, which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packaging materials. Changsong Hypec is located in Daesung-gun County, Daegu. The firm has produced flexible packing materials with enhanced durability.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rinting and processing stage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2: Changsong Hypec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연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3: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4: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분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3: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이 회사는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The firm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5: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5: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산은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5: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이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 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6: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스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스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7: 월드웨이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5: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0: World 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a new path for Korea's special vehicles industry.
1: AM 특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Refuse collection of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M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추어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3: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1: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Hong Dan-bi Youth Scholarship.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8: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9: 대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0: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4: 지역 카페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0: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 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10: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0: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4: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0: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4: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0: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1: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s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1: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3: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0: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2: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3: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4: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5: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 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0: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3: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0: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1: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2: 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3: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 있는 4년의 어떤 노동 정책과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4: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1: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Before long, people were flocking back to this once quiet alley. A new trend has breathed new life into an old neighborhood.
1: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약 30에서 50%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보고만 가셔도 본전입니다. 이 시장을 찾는 우리 많은 고객님들께 조금 추천드리고 오시면 아마 친절히 전 상인들이 잘 대접해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0: Here, objects from the past meet today's trends, and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nationalities come together to create something new. Even today, 동묘 is where Seoul goes treasure hunting. So if you ever visit Korea, be sure to stop by and experience it for yourself.
2: Ah, 양념이 약간 좀 특별해요. 나는 직접 볶기하고 틀려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

0: 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세나.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다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0: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좀 오지 마, 좀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한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0: 돌잡았냐 돌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 가세요 저.
2: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0: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1: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찍은 것 같아요.
3: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 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3: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3: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0: 거기다 한번 쭉 하면 네. 몇 명이나 먹을 양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한 10명, 10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할 때 한 사람씩 한 그릇씩 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흔하던 저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든지 잘 나오니까 요런 음식이라 생각하면서 해먹지요.
2: 내가 are called hit the nose noodles because they touch the nose when eaten. The secret of the firm dough lies in buckwheat flour mixed with just a little bit of wheat flour.
3: 들깨는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겨울에는 뜨겁게 삶아 먹지만 여름에는 다 이렇게 씻고 가지고 국수 삶아 씻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어서.
2: In the past, Jongseon residents made food with the skin in their remote villages. The nostalgic noodles from the past have now become an iconic healthy dish of Jongseon. Kutdung chigsi of Jongseon is ready.
4: 맛있다. 사돈이 쳐. 제가요?
5: 그럼.
4: 제가 한번 해볼까요? 먹어볼까요?
2: Will the noodles hit the nose for real?
4: 오, 찼다.
3: 일라나?
5: 괜찮다.
2: 옥선 gives it a try.
4: 따다가면 되셨다.
6: 이제 코도 쳤어?
2: A bowl of noodles gives them a good laughter.
7: 이
2: corn seems to be ready. Where is she taking it?
3: 계곡에 시원한 계곡에 놀러 가려고요.
0: 오, 계곡이 좋은가 봐요?
3: 아이고 좋고 말고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4: 오늘 말씀 해주세요.
8: 예.
0: 아이고.
2: Laws arrive in Hangul Valley.
9: A meter in
4: September.
2: Just hearing the murmur of water is refreshing enough. The trio begins having fun by placing a large watermelon in the cold water.
4: I fell in love with it. Oh, it's so hot. Oh, it's so hot. Oh, it's so hot. Oh, it's so hot.
1: 오! 목욕, 탕이 없을 때 목욕하고 이랬잖아, 한여름에. 겨울물에 이제 낮에 더우면 일하다가 땀이 흐르면 여기 와서 이제 목욕하고 이랬어요.
4: 저 남편하고 누가 더 오래 있나 봐주세요. 자, 시작! 어우, 나는 불 죽어요.
2: Who will be the winner?
4: 가자, 먹는 거 아니야?
2: It doesn't matter who wins. The moment you get into the water, you feel like you're a child again. After playing in water, watermelon tastes like honey. It's even more fun because they are.
4: 노는 게 최고지요. 일하는 거보다 훨씬 좋지요.
5: 너무 기분 좋습니다. 최고로
2: 좋습니다. As always, Hangul Valley keeps them cool during the hot summer. 장순 and 옥선 go somewhere.

0: 맨을 열로 와.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뭐 감자 캐시게요? 아, 감자 캘 때가 된 것 같아요.
3: 그만.
1: 그 저녁에 감자 풍선이 해먹게 좀 캐주세요, 언니.
4: What is potato 풍생이?
5: 저게 바구니같아 담아야지.
1: 감자를 깎아가지고 솥에다가 찌다가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짜박짜박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감자 가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졌는데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시집 와서.
6: 먹어놓게 가서 떠도 삼계탕에 넣고 떠도 넣게 물가루하고 조금가락 해가지고.
1: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4: Bellflower roots are usually dug in fall when the leaves and stems become dry. But here, they are dug little by little whenever necessary.
5: 도둑 싹이거든요.
0: 네, 도둑 이파리.
5: 이거 7년 됐어요.
2: 오래됐네요.
5: 오래됐어요.
4: Bellflower roots are Oksan's secret weapon in cooking. She believes they make any food more nutritious.
0: 그죠?
2: 이거 뭐 하시려고요?
0: 백숙에.
2: 백숙에 도둑을 넣어요?
0: 아, 그럼요. 여기는 한기보다가 도둑을 많이 넣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또 보약도 되고 좋잖아요.
4: Another gift from nature. Chicken soup is a signature stamina boosting food in the summer season.
1: 와, 토록강이라 역시 엄청 커요, 언니.
0: 아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돌나무. 네. 돌나무, 황기, 상황버섯, 도덕.
4: It is boiled for a long time with all natural ingredients without any particular seasoning. While the chicken soup is cooking, she makes one more nostalgic dish. When rice was in short supply, 감자 풍생이 was a replacement to it. First, potatoes are boiled. Then potato starch is prepared.
0: 집에서 다 썩혀서 만든 거예요.
2: 썩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아, 그럼. 또 한 1년 썩혀야 돼.
2: 그냥은 안 돼요?
7: 진득하기는
0: 그냥 안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요런 그래도 내버리지 않고 알뜰히 먹으려고 다 썩혀 먹는 거예요. 그 이렇게 썩혀가지고 귀한 손님들 오면은 떡해가지고 주고 그런 거예요.
4: The key point of making the dough is hot water.
0: 녹말가루라 뜨거운 물로 반죽을 안 하면 허얘도 안 익어요. 이게 그냥 이거 가루를 아무리 솥에다 이렇게 삶아도 이게 맑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끓는 물에 해서 거의 익혀야 돼요.
1: 그냥 이거 강원도 여기 정선군의 사투리인가요?
0: 사투리.
1: 아, 붕생이. 붕생이를 왜 붕생이라 그럴까요, 언니?
0: 막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해먹다가 붕생이지.
1: 그냥 막 갖다가
0: 그런 막 해가지고
1: 붕생이라 그래요.
0: 그럼.
4: It is also called 감자 범벅. When the potatoes are almost cooked through, the dough is placed on top of them and everything is boiled again. It doesn't look fancy, but unique local dish of Cheongsan. Chicken soup with plenty of 7-year-old bellflower roots is also ready.
1: 맛있어요, 언니.
7: 나도 동생 맛있네. 맛있어.
1: 그러면 이거 하나 줬어봐.
0: 네.
1: 동생. 맛있어?
7: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여기 메뉴 최고다. 맛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대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1: 창성 하이팩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연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0: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2: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3: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분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3: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0: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hangsung Hypac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y,

0: increase,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1: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시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창성 하이팩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2: 원웨이 has developed naturally derived silk amino acid and produced various products with the material. Based on the advanced silk extraction skills, the company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silk amino acid products.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3: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을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3: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4: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0: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인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1: World 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by the clients.
2: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스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스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3: 월드의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4: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1: 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Refuse collection of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N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추어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정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1: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3: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지금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0: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1: In thi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2: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네,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에 주층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 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0: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1: 원로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2: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0: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3: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0: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 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4: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0: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Yi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5: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0: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5: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0: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0: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2: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0: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3: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0: 이 시골 소식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2: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3: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prove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4: 한국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5: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 있는 4년에 어떤 노동 정책과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6: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지만
3: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국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삼고일칠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삼고일칠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일곱 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An enduring space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0: 그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기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2: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1: We are now, these 7개의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네, 이 고택입니다. 네,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2: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What do you think? It's recycling, isn't it? So, I think it's a good thing.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2: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0: Now,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남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의병장이었던 남파정석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제당으로 남파정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선이라는 건물은 다섯 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 그래서 이제 요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
2: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0: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Preserving a building in its original state can also be a step forward.
1: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것들이 그대로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0: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Many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2: The space was started to clean up. But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cleanup was the garden. That is, on the bare land, plant trees to move or something like that. Rather, the existing trees were cut down.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이 갈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0: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2: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2: But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0: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1: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Naju style have drawn people here. 'Through this space,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see Naju's rich heritage. They are all welcome to this endearing place where they can learn more about the region.'

0: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글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0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도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 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 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0: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1: Before,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0: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a thousand-year-old city, and ponder what new stories can be written here while being mindful of its history.
2: I see it this way. If you built an apartment here, you can think about it. You can solve the issue. The life of the life is all healing and healing.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forgotten for decades, it held within it a deep intrinsic value. Reviving local history and scattered historic assets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and polishing what was a diamond in the rough have created a charming Naju attraction that creates value.
1: Urban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0: A historic place spanning a thousand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vages of time, Naju's history and bejeweled heritage has been unearthed to present the unvarnished image of Naju. Through modern renovations, they have created a cozy space on an historic site. A space reborn and harking back to 1939.

0: What if you could take a moment to pause right in the heart of the city? In Seoul, that moment is now within reach.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has returned. This year in particular, centered around Seoul Forest, the exhibition extends throughout the city, transforming Seoul itself into one expansive garden. Now, let's step into this green oasis. This is Seoul Forest, right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yet the air feels different. Once home to industrial facilities, this spac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forest, now serving as a park where people can reconnect with nature.
1: It's a place to get away from the noise. Very quiet.
2: Yeah, it is quiet and the weather is so nice, so it's so peaceful and calm.
0: And it's here in Seoul Forest that this year's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unfolds. Running from May 1st to October 27th for a full 6 months and on the largest scale yet.
3: K-culture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K-culture를 넘어서 서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박람회의 주제도 서울류, 서울다움이라는 것들을 정원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대답들이 지금 정원 박람회장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0: Now in its 11th year, the 2026 edition brings an even richer lineup of events and attractions. There's plenty to see and experience. But above all, the true highlight is the gardens themselves. At first glance, they may seem simple, but every garden holds a deeper narrative. This one, in particular, represents the boundary where humans, forests, and nature meet. Sit quietly on the bench and experience the sense of coexistence.
4: 생각지 못한 것들을 좀 앉아서 여유롭게 좀 지켜볼 수 있었던 것들이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There are also gardens that reinterpret Korean tradition in a contemporary way. This blue steel structure is a modern take on the traditional jeongja. It reflects Seoul's dynamic skyline while reimagining the essence of Korean style.
5: 직장과 집만 반복되는 이런 이제 생활들 속에 있다가 주말이나 이렇게 주 근처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좀 쉽게 다가와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0: Another artist garden that immediately draws attention. Titled, Where Does the Flow Begin? The designer began by asking, Where did the growth of Hallyu truly begin?
6: 서울이라는 도시가 산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문법도 그 산 안에서 발달이 되었거든요. 산에 올라 풍요를 즐겼다는 옛 기억들도 있어서 문화적 근원이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0: Mountains, a defining feature of Seoul's landscape. This garden reflects on the meaning of the forest nestled within them. The designer also introduces a range of plants connected to Hallyu in unexpected ways.
6: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의 단종의 밥상으로 알려져 있는 어수리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단종의 밥상, 어수리 꽃을 볼 수 있고.
0: That's right. Each garden at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holds a story of its own.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begin to see, and the more you come to appreciate. Now, let's take a look at something a bit more playful. These are the corporate gardens, each one reflecting a distinct identity.
7: 난 멋있는 나도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의도치 않게 보게 돼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하고 들어왔을 때 냄새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정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And there's another garden that stands out. A space that feels almost mythical, mysterious, yet elegantly refined. Surprisingly, it was created by a construction company.
8: 기존의 아파트 정원 같은 경우는 빈 땅 위에 저희가 조경을 얹었었다면은 이 서울숲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식생 위에 어떻게 저희 기업의 색을 얹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 위주로 정원 조성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0: These days, many residential and urban developments in Seoul are built around a key question, and that is how to create spaces that harmonize with nature. Among KNOW viewers, there must be plenty of K-pop fans. And if that's the case, this is one spot you won't want to miss. Gwangya Forest. Created by one of Korea's leading entertainment agencies, this garden offers guided audio in the voices of its artists.
7: 엔시티유씨 목소리로 들으니 자연의 냄새와 자연의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And these diverse gardens are also capturing the curiosity of international visitors. Why is that?
9: It's, the city is so big, but we wanted to find a little bit of greenery, a little nice quiet space, and yeah, it's stunning.
0: K-food, K-pop, K-fashion, and now K-garden seems to be emerging as another cultural facet of Korea.
10: You can discover a lot of the Seoul.
11: At the, this side, Big Ben.
12: Oh, 예쁘다.
13: This is a mini head stop that we made.
14: Wow.
12: Wow.
14: Amazing color.
12: Can you shake? Yeah.
0: Beyond the main venue, a variety of additional experiences are waiting to be explored.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15: 배그의 딜리슈트 이제 모티브로 한 이제 키링 만들기고요. 꽃들을 이제 부착해서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네, 그런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16: 코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두 볼을 노란색으로 해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17: 루돌프가 된 제 길리슈트입니다.
18: 손을 표현해서 총을 쥐고 있는 애도 만들어봤습니다.
0: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19: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20: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 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흙 만지고 놀던 게 생각나고요. 좋네요.
22: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힐링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배워가면서 저도 좀 더 취미를 더 붙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0: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a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15: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뜬다 뜬다.
1: 오 뜬다. 오. 오. 아니.
2: 오 이게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또 스릴이 있네요.
3: 어떻게 흔들어드려?
1: 하지 마세요. 아, 제발. 아, 제발 하지 마세요. 와.
4: 이번에는 땅. 우아한 땅의 코스로 제가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있으니까 진짜 백제에 있던 그런 기분이 나요.
5: 오늘은 네, 세봄여왕.
4: 아,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백제 여왕으로 세봄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0: 이거 진짜 웅장하다.
1: 누워 있고도 걸으니까 또 느낌도 네. 다르네요.
0: 아 뭔가 좀 관리자가 된 느낌이에요. 멋있다 진짜. 우리나라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와.
1: 진짜 예쁘다.
0: 네.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서.
1: 근데 앞에 네. 두 분이 약간 어? 해설사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0: 저 건물주 아니신가요?
1: 아, 그러신가?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1: 혹시 여기 건물주 되시는지.
2: 그런가 봐요.
1: 아, 보니까 해설사 선생님이시구나.
0: 아, 맞추셨네요.
1: 아유, 예,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2: 궁궐 보시고 네. 저쪽에 절 쪽으로 한번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어우,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여기가 궁궐입니다. 궁궐인데 이게 백제 시대 때 궁궐을 새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1: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백제 성들은 치마 끝에 이제 아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새 부리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솔개, 그러니까 매의 꼬리라고 그래요.
1: 매 꼬리요?
0: 매 꼬리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공기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귀신들을 좀
1: 쫓기 위해서
0: 그리고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맞고 저 기와의 친품은 부의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이건 새로 복제를 해 놓은 겁니다.
2: 이 바닥 무늬도 다.
1: 네, 이게 너무 예뻐요.
0: 이 무늬도 이게 부에서 발굴된 백제 때 무늬. 네. 이 벽돌인데 요 용문입니다. 이거는 용문 말고 다른 여러 무늬가 있어요. 백제의 대표적인 문양은 연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연꽃 무늬가 백제의 중요한 무늬예요.

0: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가.
1: 목간, 주간.
2: 네, 요거는 이제 주간, 목간 네. 그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역시. 네. 그러니까
1: 이게 종이가 나오기 전에
2: 맞습니다. 아. 종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데 글씨를 네. 쓴 겁니다. 꺼내서 보셔도 됩니다.
1: 이게 그래서. 책이에요, 책.
2: 와. 책이죠.
1: 네, 옛날 옛날에. 책.
2: 책이라는 글자가 요 모양 그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1: 맞아요.
2: 두 개를 해서 이렇게
1: 모양 이렇게
2: 쓴 거.
1: 네, 알고 있습니다.
2: 옛날 책 이렇게 보시는데 부여에서는 백제 시대 때 목관이 많이 발굴됩니다. 지금 부여 박물관에 가면은 백제 때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0: 저기에 보이는 저 높은 탑처럼 보이는 건 뭔가요?
2: 이게 저게 탑인데요. 백제 시대 때의 탑입니다. 나무로 된 탑입니다. 목탑.
1: 저 꿈대기에 있는 저 금탑 저거
2: 예.
1: 금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2: 상륜이라고 하는데 상륜. 탑 위에 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탑의 가장 소중한 장식이라고
0: 탑 오브 탑이네요. 네.
2: 예, 맞습니다.
1: 사실 이곳이 시그니처가 저 탑 아닙니까?
2: 맞습니다. 예. 한번 가서

0: 말씀드릴게요. 네, 어느 탑인지. 예.
1: 공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공들여서.
2: 어, 그리고 탑 오브 탑.
1: 탑 오브 탑.
0: 탑 오브 탑이야. 탑 오버 탑.
2: 어머. 우와. 아, 역시.

0: 저거는 불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기에 다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로 10분쯤 가면은 네. 능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1: 능산리. 예.
0: 거기에 백제 왕실 묘지가 있습니다.
1: 아, 정말? 그래서, 진짜 묘지?
0: 예, 예, 백제 왕릉도. 예.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절을 여기에 옮겨온 겁니다. 왜 그 절을 여기에 옮겨왔냐면은 네. 그 절터에서 네. 국보가 두 점이 발굴됐어요.
1: 아, 정말요?
0: 하나는 그 많이 알려진 건데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2: 네, 알죠, 알죠.
0: 예쁜 거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굴된 또 하나의 국보가 있어요. 창원명 석조 사리감이라고 그러는데 돌로 된 사리함입니다. 사리함. 아~ 이게 국보가 된 거는 그 사리함 표면에 네. 백제 때 새겨놓은 글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읽으면 이 절은 언제 지었고 누가 지었고 왜 지었는지 거기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리감에 있는 글씨 때문에 이 절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서 그게 국보입니다. 그래서 두 점의 국보가 이 절에서 발굴됐다.
2: 드디어 능사 5층 목탑에 왔습니다.
0: 목탑에 오셨죠. 지금은 절에 가면 지금은 다 석탑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때는 목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탑 시대가 앞선다고 합니다. 석탑보다. 이게 이제 백제의 전형적인 목탑의 야. 형태인데
1: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0: 38m입니다.
1: 38m.
2: 38m.
0: 예. 높은 거죠.

0: 기사님이 목각으로.
1: 예, 목불입니다. 원래 모델은 이거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그 돌입니다, 돌. 아. 돌로 된 부처, 조그만 부처인데. 네. 그 원래는 이 목불에 네. 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개 절에 가면 다 금 부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여기는 금을 안 칠하고 그냥 이게 오칠만 한 겁니다. 여기 향로를 한번 보실까요?
0: 네. 아, 예. 어우, 저희가 향로를.
1: 예. 이거는 이제 멋있다. 모형인데 용의 입에서 이렇게 연꽃이 와. 피고 있어요.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고.
0: 용의... 위에는 봉황이.
1: 그렇죠, 봉황이.
0: 네네.
1: 그러니까 봉황은 이게 그 도교를 상징한다 그래요. 예. 그 연꽃은 이게 불교의 상징이니까. 네. 막 백제 시대 때의 종교가 불교와 도교가 이렇게 혼합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향을 어떻게 피우는지 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뚜껑입니다.
2: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1: 이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12개의 구멍이 있어요.
0: 네. 네.
1: 여기에 향연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네. 이걸 덮어놓으면은 구멍에서 네. 연기가 쫙 올라오면서 요게 신선의 세계거든요.
0: 네.
1: 신선 세계의 구름이 이렇게.
2: 와, 진짜 멋있겠어요. 웅장할 것 같아요.

0: 아니 아까 정말로 들어올 때부터 계속 둥둥둥 북 소리가 났어요. 많은 분들이 또 체험을 하셔가지고.
1: 저기 북 보이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소원을 빌고 이걸 세 번만 치면은 즉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0: 아, 즉시.
2: 얼큰한 당신 히트 나거라. 얼큰한 당신.
3: 얼큰한 당신, 얼큰한 당신, 내 편인 당신.

0: 저희가 지금 육회공에서 네. 육과 공을 또 다 우아하게 겪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나서 식도가 우아해지는 경험을 하겠다고 여기 왔잖아요.
1: 아니 근데 네. 그냥 뭐 다 허벌판인데 여기 도대체 뭐가 우아하게 있다라는 거죠?
0: 혹시 신성 씨 양송이 좋아하세요?
1: 아, 버섯 저 킬러예요.
0: 아, 정말요?
1: 진짜
0: 너무
1: 좋아요.
0: 잘 됐다. 아니, 버섯을 따고 또 직접 요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어, 진짜로요?
0: 그래서 제가
1: 체험을
0: 미리
1: 할 수 있는?
0: 네, 제가 미리 예약을 또 했지요.
1: 혹시
0: 어, 여기 네. 지금

0: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네. 아니 이곳에 네. 정말 귀한 양송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4: 네, 그 귀한 양송이가 네. 이 안에 있습니다.
3: 아, 진짜요?
0: 아, 이 안에 네. 그 양송이가 전국에 반이 넘는 양송이가 부여해서 생산이 되잖아요.
4: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60% 네. 이상이 양송이가 부여해서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네. 양송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이곳 석성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왜 많이 날까요?
4: 우리나라에 양송이가 들어온 지 뭐 60년 이상? 뭐 그런 그 시초가 저희 석성이었던 점도. 아,
3: 이곳이요?
4: 네네.
0: 아니, 실제로 저기 보니까 다 지붕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 다 하우스인 거죠?
4: 그쵸,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집 모양 말고 다 버섯 농장이에요.
3: 어머나, 그렇구나.
0: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그쵸. 생산하는 게 이 동네다.
4: 네.
0: 버섯 킬러 in the house. 와, 버섯 향이 나죠. 양송이 향.
3: 아, 너무 좋아 나 이 냄새.
0: 아, 와. 버섯 러버로서.
3: 네. 아, 여기 있구나 양송이가. 아, 맞아 이 모습에 이 모습.
0: 이 뽀얗고 예쁜 네. 건가.
3: 야, 이거 만져봐도 되나? 우와.
0: 아, 진짜 뽀얗다. 너무 하얘서 이거 만지기가 미안할 정도로 하얘요.
3: 딱 이 정도 사이즈가 A급. 딱 이렇게 생긴 게.
4: 아니요. 크기는 A급인데 네. 얘는 우리 그 파지, 못난이라고 그러죠?
3: 네.
4: 파지.
3: 이게 못난이에요?
4: 네.
0: 그러면 얘네들 다 못난이들?
4: 못난이 파지예요. 네.
0: 아~ 그러면 얘네는 어디로 가나요?
4: 그 우리 조미료 공장 아~ 이런 데도 가지만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영업장 파스타집이나 아~ 피자집 그런 데로 이제 못난이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납품하고 있어요.
3: 아니 보기만 해도 엄청 예쁜데 그러니까. 이게 못난이라고 하니까.
0: 뽀얗고 예쁜데.
4: 근데 농장에서는 이렇게 뽀얗고 예쁜데 얘 단계를 거치고 남게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손의 열에 의해서도 색이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못난이랑 상관은 없는데 네.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3: 장갑 끼고 만져요.
4: 네, 장갑도 끼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게 만지 옮기고 이러면은 색깔이 많이 변하거든요. 이게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3: 야, 한번 좀 안쪽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송이 아이들 좀 봐도 될까요, 양송이?
4: 네, 이제 저희 네. 저랑 같이 칼로 직접 한번 따보실게요.
0: 저희가 직접?
4: 네네, 따가지고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요리를 하시면 되니까.
0: 우와.
3: 잠깐만요, 잠깐 빨리.
4: 네, 잠깐 껴주세요.
3: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와.
0: 너무 기대돼요. 직접 또 수확하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3: 전 정말 양송이를 네. 양송 가득 딸 거예요.
0: 양송 가득.
4: 많이 따세요.
3: 저 진짜 처음 들어와.
0: 너무 와. 귀엽다. 여기 뭔가 스머프 뭐 나라에 온 것 같아요.
3: 지금 보이는 게 이런 게 아 이게 조금 비품이구나.
4: 이게 왼손으로 잡아서 네네. 살짝 네. 꺾어서 보면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크기도 했고 네. 그러면 이게 금방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비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0: 아~ 너무 많이 크면
4: 너무 크면 상품 가치가 그럼 떨어져요.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적당한 크기거든요.
3: 아~
4: 네.
0: 이렇게 탱탱하게 뭔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군요.
4: 네, 그렇게 해서
3: 우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와 진짜 이쁜 거다.
0: 상품을 따셨네요. A급으로
4: 칼로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3: 여기만 이렇게만 자르면 되나요?
4: 네네. 밑둥을 최대한 짧게.
3: 그냥 짧게
4: 네.
3: 여기서 어휴.
4: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파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0: 아.
4: 한 번에
0: 축 파지 생성
4: 과감하게 딱 이렇게
3: 아.
0: 우와 오
3: 아 이렇게
4: 파지 만드셨어요.
3: 아.
4: 이제 한 알에 1,000원짜리를 이제 100원짜리 만드신 거예요.
0: 와 좌절.
3: 그게 제 출연회에서
0: 네.
4: 일단 다 드시면 돼요.
3: 네. 네. 와 근데 너무 예쁘다.
0: 저도 해볼게요.
4: 네 여기로 또 없더라고요. 네.
3: 오
4: 좋았어. 역시 칼질을 좀 하시는 분이라.
0: 네, 제가 좀 칼질 좀 합니다.
4: 오신다고 제가.
3: 됐다.
0: 오, 됐다. 오, 잘했다.
4: 네네, 잘하셨어요.
3: 네, 이 정도는.
0: 이야.
3: 이야, 또 이 버섯은 바로 채취해가지고
0: 네.
3: 먹는 재미가 있어요.
0: 오, 바로 또 드실 수 있어요?
3: 아, 그럼요.
0: 이야. 오, 향이 어때?
3: 진짜 맛있어.
0: 오, 진짜?
3: 어.
0: 이야. 우와, 오 예쁜 걸로 또 따주셨어요.
3: 너무 맛있어.
0: 향기가 너무 좋아요.

0: 아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너무 많이 따버려가지고.
1: 정말 많이 땄어요. 네.
0: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2: 네. 아니에요.
0: 저희가 버섯을 가지고 왔으니까 네. 어떤 요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2: 양송이를 넣은 닭갈비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우리 닭갈비 네. 많이 먹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양송이, 싱싱한 양송이를 여기다가 네. 추가로 네. 더 넣어볼게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거의 막 산 쌓고 있는데요.
0: 아, 이런 거 좋아요.
1: 바다 익선.
0: 이 정도 높이면 어몽길 대장님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2: 먹어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네.
0: 잘 넣어야 되는데.
1: 와, 진짜 쌓았다, 쌓았어.
2: 저는 여기다 닭갈비를 넣어볼게요. 우와.
0: 많이 많이. 어우, 좋다.
1: 우와.
0: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2: 뭔가를 하셔야죠.
0: 또 뭐 있어요? 어,
2: 국물이라도 조금.
1: 오, 좋죠.
0: 국물. 무슨 찌개? 혹시?
2: 된장찌개.
0: 네.
1: 너무 좋은데요?
2: 된장찌개. 봄에는 무슨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0: 봄에는 사실 뭐 달래도 있고
1: 네?
0: 냉이도 있고.
1: 어, 냉이도 네. 좋죠.
2: 냉이 좋아요. 저희 네. 집 주변에 보면은 네. 지천으로 널린 게 냉이거든요.
0: 아, 진짜요?
2: 저 진짜요? 밭에 가서 냉이 한번 캐 보시겠어요?
0: 밭에 있어요?
2: 네.
0: 어? 네.
2: 냉이 아세요, 혹시?
0: 아유. 저 메이드 인 컨트리입니다.
2: 아. 네. 그러면은 예산 네. 가셔서 네. 냉이 한번 캐 보실게요.
0: 얼마나 키울까요?
2: 한 줌.
0: 한 줌 정도?
2: 네.
0: 한 줌 정도?
1: 네. 우와. 지천에 널려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0: 일단 꽃 피면은 못 네. 먹어요.
1: 아.
0: 꽃 핀 건 뽑으면 안 돼요.
1: 네, 꽃 핀 거는 내비두고.
2: 크게 뜨시고 네. 냉이 한번 찾아보세요.
0: 이야.
1: 저기
2: 여기.
0: 아, 여기도 네. 있고.
1: 네. 오, 잘 보신,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0: 오, 2.0입니다.
1: 아,
0: 어, 이거 잘 뽑았다.
1: 어,
0: 오, 그렇지.
1: 네. 오, 완벽해.
0: 이거지,
1: 와.
0: 네, 이거지, 이거지.
1: 오, 이거 신났다요, 신났다. 거의 3 같은데요, 3?
2: 어떻게 아, 냉이 맞나?
0: 냉이 맞아요. 맞죠?
2: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민들레예요?
2: 냉이 아닌데?
0: 아니라고요?
1: 다 넣어 그냥.
2: 냉이가 생기는데 냉이 아닌 것 같아요.
0: 아, 이런 짝퉁.
2: 냉이 친구야.
1: 아. 냉이's friend? 이거는요?
0: 이게 냉이에요?
2: 좀 다르지 않아요?
1: 이거는?
0: 아, 네, 이게 맞아, 약간 이게, 냉이 이게, 향이 이게, 올라오네. 네.
1: 아니야.
0: 어? 여기 있다.
1: 어디 어디?
0: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오, 냉이 맞아.
1: 어, 맞아요?
0: 네.
1: 이야. Yeah.
0: 들고 이렇게.
2: 냉이 잘 골라서 잘 따신 것 같아요. 향도 오. 진하고 이걸로 네.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을 것
0: 오,
2: 같아요.
0: 향긋한 그 막 된장찌개.
2: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네. 저희 들어가서 냉이 된장찌개 한번 끓여볼게요.
0: 아, 너무 좋아요. 이야,
1: 우리가 자, 직접 캔 네. 냉이로.
0: 아, 냄새 좋다.
1: 너무 뿌듯하다. 아. 어, 기대돼요, 너무.
0: 휘지 않게 파야죠.
1: 오!
0: 휘지 않게 파야죠.
1: 오! 갓 담아주고.
0: 오, 냉이.
1: 그대로. 이야, 이걸 또 이렇게 솥에다가 하니까 또 그림이 다르네요.
0: 개봉 박두!
1: 박두!
0: 우와!
1: 와, 대박! 금세 이 양송이 수분이 지금 저기 졸아들어가서 아까 되게 컸는데 얘네들이 얇아졌어요.

0: 얼른 먹어야 돼요.
1: 네,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뭐부터 와, 먹을까요?
1: 우선은 이거부터. 그러니까 네.
0: 저희가 양송이를 때려 넣었잖아요.
1: 한번 시식을.
0: 네. 네. 어, 빨리 먹어요. 빨리 맛있게 드세요.
1: 칼럼 리스트 네. 딱 한번 또 맛평 깔아주셔야죠, 또.
0: 알겠습니다. 야, 뭐 제가 뭐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1: 맛있어요?
0: 아니, 원래 이제 닭갈비 할 때 버섯을 많이 넣으시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양송이 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갈비 특유의 그 감칠맛이랑 양송이 특유의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1: 거기다가 네. 파스타 비쳤어요.
0: 파스타 또 와.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저희가

0: 아비아님 오늘은 특별히 파스타를 넣었잖아요. 네. 여기도 양송이 향이 배었어요. 엄청
1: 배겨 있어요.
2: 아까 양송이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와. 양송이 향이 많이 배였을 거예요.
0: 와, 이게 재료를 막 엄청 넣으니까 수분감과 향이
1: 와, 진짜 맛있다. 와,
0: 양송이.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양송이를 넣고 같이 끓인 그런 진성의 양송이 향이 납니다. 면에서. 오 마이 갓. 와.
1: 너무 맛있어요.
0: 아,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다.
1: 자, 이번에는
2: 냉이 된장국 한번 드셔보세요.
1: 된장국을. 조개살도 왔지.
0: 야, 아니 된장 향, 이 색깔도 되게 특별한데요?
2: 엄마가 그쵸? 만들어주신
1: 집된장.
2: 집된장.
0: 하나도 허투루 게 없어요.
1: 야. 와.
0: 봄 냄새.
1: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개살과 양송이.
0: 이 풀향. 방금 우리가 뜯어서 방금 넣어서 이 뿌리가 또 살아있어요. 와, 이 봄 내음새를 그냥 푹 담았어요. 어우.
1: 딱이다, 진짜. 와. 아니, 냉이도 네. 방쾌하잖아요.
0: 네.
1: 드셔보세요.
0: 진짜.
1: 아삭아삭. 아니,
0: 저도 먹고 있는데, 이 직접 딴 게, 방금 딴 게, 와, 정말 티가 나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0: 워낙 잘 드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1: 어머나. 와. 어유 감사합니다. 와. 야, 블루베리.
0: 후하다 후에 보여. 야.
1: 오, 실례지만 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3: 저희 부여 미식살롱이라고요.
1: 네.
3: 내 농가가 함께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1: 그러면은 우와. 블루베리랑 뭐 이것저것 들고 오셨는데 다 이거 농사 지으셔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3: 그럼요.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1: 와.
4: 각 농가마다 네. 작목이 다 달라요. 양송이, 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또 목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네, 유제품.
4: 네.
0: 와.
1: 맛있겠다.
0: 아, 오늘 정말
1: 너무 맛있다.
0: 갓 만든 모든 걸 다 먹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오늘 저희 이렇게 또 맛있게 또 이렇게 대접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2: 저희가 더 네. 감사드립니다. 네.

0: business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song Hi-Pek,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packing technologies. Also, we look into Worldway, which has produced functional food with the cutting-edge silk extraction skills. And we explore AM Special Vehicle, a provider of effective and safe special vehicl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lexible wrapping paper is one of the essential items when packing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snacks and instant noodles. It can protect the food and deliver the unique values of different brands.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Changsong Hi-Pek has suggested cutting-edge packing solutions to the market. We look into Changsong Hi-Pek, which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packaging materials. Changsong Hi-Pek is located in Daesung-gun County, Daegu. The firm has produced flexible packing materials with enhanced durability.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rinting and processing stage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2: Changsong Hi-Pek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연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3: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4: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불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3: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llaborated natural materials with biotechnologies to provide a healthier life. World Way has developed naturally derived silk amino acids and produced various products with the material. Based on the advanced silk extraction skills, the company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silk amino acid products. We explore World 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 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5: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5: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5: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인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6: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스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스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7: 월드의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5: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0: World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A lo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have been built to build a clean and fresh urban environment. AM Special Vehicle has mainly produced refuse collection vehicles, including garbage truck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rkers in the field. Also, the firm has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by developing its own one-stop production system. We introduce AM Special Vehicle, which has created added values for people's daily life. AM Special Vehicle is located in K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refuse collection vehicle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By developing more effective and reliable solutions,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Korea's special vehicles industry.
1: AM 특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Refuse collection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M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춰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3: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0: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3: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2: 엄청 크다.
1: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4: 네, 실제.
1: 실제예요?
4: 네.
5: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6: 여기에 40m 있어요. 그리고 되게 더운데 안 살고 있어요.
1: 우와.
7: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8: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네.
1: 그러니까요. 지호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요.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 도시면서 고래 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0: 장생 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아, 맞습니다.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이거 뭐야?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0: 아,
1: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와, 그렇죠.
1: 저기로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네.
0: 아 네, 고래, 여기 이제 고래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폭등 고래, 범 고래, 대왕 고래, 향 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큰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네.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네. 우와. 이야.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 했네.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를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네.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네. 변을 봐요. 그래서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네.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분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네. 양분이 네.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네.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1: 와, 이게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해요.
1: 그럼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향이라고.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0: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네. 아. 우와!
0: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0: 아.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0: 아예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0: 아, 태화강까지. 아.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0: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도.
1: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1: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울산이 자랑하는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잖아요.
0: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2: 어서 오십시오.
0: 네. 아니, 반구대 암각화 정확히 뭐예요?
2: 아, 반구대 암각화는요.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천여 년 전에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 반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0: 문제요?
2: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2: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고래.
2: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0: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2: 네, 바로 우리 민족.
0: 아,
2: 바로
0: 진짜요?
2: 바로 우리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0: 울산이라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2: 그럼요.
1: 우리가 제일 먼저
2: 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날 정식으로 등.

0: 유네스코였어요.
1: 유네스코.
0: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1: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와,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0: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볼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1: 귀신.
0: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2: 아유, 저희가 저 빵 먹고 왔어요.
0: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이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2: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0: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2: 아, 이것도 또 암컷?
1: 그렇지, 여자는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0: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이랬어. 그런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2: 마침 잘 됐다 이러는데. 저런 저 속썩이 때 저럴 줄 알았어요.
0: 글쎄 말이에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이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삼중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어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2: 그러니까 고래 보러 가자.
1: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0: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1: 고래 뼈.
2: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0: 네, 실제.
2: 실제예요?
0: 네.
2: 얘는 뭐예요?
0: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1: 아, 혹등고래.
0: 네, 혹등고래는 오지오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네, 혹등고래는
1: 아, 네,
0: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2: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1: 얘는 뭐하는지 알 것 같아요.
0: 무슨 고래?
1: 참고래.
0: 네. 참돌고래.
1: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0: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1: 맞아요.
0: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1: 복을 받아요.
0: 복을 쌓은 사람만이
1: 그렇더라고요.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희한해.
0: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1: 아.
0: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0: 네.
1: 와, 이거 이렇게 보온을 했다고?
0: 네네.
1: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0: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2: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0: 요게 바로 턱.
1: 턱?
2: 아.
0: 턱이에요.
1: 하긴 크니까 얼굴이.
0: 네.
2: 상아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만져봐도 되는 거죠?
0: 네, 만져보세요.
2: 와, 이게 뼈라고?
0: 네.
2: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0: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 뼈들의
1: 아, 척추,
0: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마을이에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
1: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회사님이?
2: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럼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1: 그렇구나.
2: 여기는 앤드루스의 집이고, 앤드루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4: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유전자 네, 그렇죠.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2: 이제 앤드루스가 저희 네.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1: 먹어요?
0: 그거 그때도 그러니까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1: 그러니까
0: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1: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1: 1910년
0: 1912년 그때
1: 그때 네.
0: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1: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셨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0: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1: 아, 그 나머지 필름을 네. 한번 사진 찍은 사진.
0: 이제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1: 그러면 앤드루스 씨일까요? 한복
0: 맞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0: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1: 아, 맞네. 네.
0: 본인이네.
1: 아씨, 맞네. 야, 또
0: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인서의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1: 그러네.
0: 야, 담뱃대까지 딱 드시고.
1: 야, 이거 기억을 뜨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0: 정말 귀중한 사진이에요.
1: 귀중한 사진이네.
0: 벌써 벌써. 아,
1: 냄새에 끌려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2: 네.
1: 고래빵 드시러?
2: 네,
0: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1: 저희 고래빵 뭐예요?
5: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1: 아, 마들렌으로
0: 돼 있구나.
5: 감자하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식으로 돼 있네.
1: 네. 아,
5: 요 모양은 방자 안각화 바위에 새겨져
1: 있어요. 딱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0: 반구대 암각화에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5: 고래 모양이에요.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1: 네.
5: 반구대 암각화.
0: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1: 고래?
0: 네.
1: 맛은 어떨까요, 맛은?
5: 맛은 유자 향이 있나요?
1: 유자.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0: 그러니까. 딱 요래가.
1: 고마.
0: 네.
1: 힘드네. 네.
5: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1: 아, 까막. 이거.
5: 예, 거기 미역이.
1: 아.
5: 울산이 또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1: 와이.
5: 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프잖아요. 여기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떠도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을.
1: 그래서?
5: 네, 그래서 미역을 먹는다.
0: 아, 그래 고래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려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5: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1: 유네스코 맞네.
0: 근데 진짜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1: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0: 울산 분이시죠?
1: 네.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0: 네. 잘 먹었습니다.
1: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5: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잘 되셨어요.
1: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5: 단디해라!
1: 단디해라예요. 오케이. 단디해라예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막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페인팅 작가 왕선정입니다.
1: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왕 작가를 안 지가. 첫인상이 약간 좀 어둡다 그랬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약간 거칠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사를 졸업하고 전문사로도 제 스튜디오에서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관찰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차 변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약간 거칠었던 어떤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데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지켜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작업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제 혼자서 창고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작업실이 거의 쓰레기통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왕선준 작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질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군산에 여인숙이라는 레지던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결과 보고자 나름 내가 갔다가 우연히 유리창 안으로 작업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지? 자, 진짜 독특하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0: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근래 봤는데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한다. 근데 더 내가 잘하는 거는 그림 그리기다.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걸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쯤부터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던 것 같고 진짜 마음을 굳힌 거는 중학교 때쯤 처음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어요. 그게 살바도르 달리였고 에곤 실레, 마티스, 그리고 파울 클레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림 보면 막 이게 너무 좋다 못해 불안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 감정들이 진지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감정?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아했던 작가들이 다 페인팅 작가였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코나를 되게 좋아해요. 성화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 텍스처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막 이코나에서만 오늘 그 상징적인 그 도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0: 이렇게 만들 때 탄광 기법이라고 중간중간에 채워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나는 유성하면서 비루한 일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꼭 아름답지만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초현실적인 느낌? 왕선준 작가 옛날에 자료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보색을 갖다 쓰는 게 독성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에는 색깔이 더 화려하대요. 생각해보면 시사점이 많이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반어적인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1: 제 그림은 흔히들 말하는 완성됨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스처도 하지 않은 빈 캔버스에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려나가는데 남은 공간에 오일 파스텔이 지나가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완전 생으로 남겨져요. 그런 면에서 완성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건조함과도 거리가 먼 거죠. 차라리 축축한 느낌에 가깝고 그래서 이 제목은 약간 반어법이에요. 결코 건조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가로열고 쓰지 않은 결코가 부정어의 그 접두사 같은 거니까 이번 전시들은 완전히 인물화를 꽉꽉 채워서 한번 질릴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계기로 당분간은 인물화를 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내서 인물화를 그렸다 그런 전시입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막 그만큼 막 잔혹한 삶이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지옥에서 저는 이미 태어났고 지옥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여기 지옥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좋아하는 서사도 비극적 서사였고 그런 영화, 그런 책 그런 걸 항상 접해왔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세계인 거예요. 제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제가 그려내는 인물들은 지옥 안에 사는 주민들인 거죠. 되게 지옥하면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쉬라는 화가가 있는데 지옥도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려지거나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들, 뭐 음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옥 괴물 그런 것들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그림 그릴 때 처음으로 고려하는 게 색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색. 색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머릿속에 색상환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색상환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려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는 보색 대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 복색 대비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불안함? 그런 팽팽한 느낌? 극과 극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 자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좀 워낙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항상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예민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물을 그린 거는 그 보들레르 유령들 그건데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지만 결국엔 인물을 그렸을 거다. 그리고 그리는 인물들은 제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 거고 빈 캔버스를 앞에 뒀을 때 수면 위로 이렇게 얼굴이 쓱 떠오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다른 얼굴로, 다른 표정으로. 비극 적이고 불행한 삶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삶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괴물의 삶은?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것 자체가 모두의 삶에 대한 염원인 거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여쁘고 가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내려 함은 너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게 유아물감인데도 이게 너무 막 이게 얼굴이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더라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너무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물화를 그리는 것 같아. 그냥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무슨 색 써야겠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색 가지고 비벼서 얼룩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람의 눈을 찾아요. 그 눈이 보이면 그때부터 더듬더듬하듯이 이렇게 그 주변을 그려나가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얼굴을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제대로 된 작업이 나온 게 보들레르의 유령들 맨 인 더

0: 오빠라는 작업인데요. 그 바에서 일할 때 봤던 손님들을 그렸던 건데 대상에 있는 사람을 그린 거라 고민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되고 대상이 있으니까 색 쓰는 게 고민스럽진 않았어요. 그 다음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너무 힘들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든 게 다 고민인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유화 재료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된 게 그 남자 비스트라는 시리즈인데 그때부터 얼굴의 감정이나 뭔가 제스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감을 잡은 거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서 공간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게 에덴극 연작 색을 이용해서 빛을 연출할 줄 알고 빛으로 공간을 연출할 줄 알고 실내 공간, 실외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화에서 내가 연출하듯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발전이 된 작업이 이제 그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색이 중요하다면 색이 앞서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물이 앞서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색보다. 그러니까 색은 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의 그 너무 이 아름다운 색들이 인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그분이 한 말로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게 추상과 구상의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풍경화? 그런 강렬 강렬한 색채를 가진 색면들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좀 그리고 싶어요. 저는 나름 모험적인 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항상 개인 작업을 하루에 한 개씩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했어요. 학교 막 복도 바닥에 철부덕 앉아가지고 작업실도 없으니까 그때는. 공모전은 한 달에 한 20, 30개씩 다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시고 교수님들이 네가 작가냐?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여우니까 그랬었던 기억도 있는데 반면에 과제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까내는 진짜 열심히 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해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 진심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러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때 확사경고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유급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마음 탁 닫았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과제를 해가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작업과 과제를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첫 작업실 그걸 얻었는데 학교 옆에 카센터 위에 컨테이너 막 대충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월 10만 원 내고 이렇게 썼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화판 뒤에 대고 종이 걸쳐서 그림 그리는 MDF 판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심사를 받았는데 김정 교수님이 이렇게 쓱 와서 보시더니 야 이거 횡령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뺏어가진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1: 저도 이제 작가지만 좋은 작가가 되면 좋죠. 근데 좋은 작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훌륭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가보다 훌륭한 작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는 작업과 뭐 인성 같은 거 뭐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좀 이렇게 아우르는 작가가 아닐까 좀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일 테고 그리고 그런 거에 빗대서 조금 더 행복한 작가가 됐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바람이에요.
0: 저도 그 그림에 현혹되고 보는 이들도 현혹되는 근데 이게 뭘까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면서 아 이게 뭘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부산에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어,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어.
1: 어, 솔직히
0: 감사합니다.

0: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1: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0: 네.
1: 어머, 너무 예쁘다.
0: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1: 어머, 의자 놔드려요?
0: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1: 아, 진짜요?
0: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발생되지.
0: 그거.
1: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0: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드리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도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 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예, 전재숙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초원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원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어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어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내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세 개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

식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혹시 올리쿱스 알렉서?
1: 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요?
0: 맞아.
1: 아, 반가워. 아니 반가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0: 자, 그럼. 그럼 잘 가.
1: 네, 승관 러브 아르님도 잘 가요. 고마워요.